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 변강 가수.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0: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계속해서 편벽한 시골에서 태어나 가수의 꿈을 끝내 이룬 조삼 가수의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그리움.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청장 고원.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까자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고향 찬가.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네, 장신철 가수의 노래입니다. 요요남.

민족의 멜로디 김문호 가수가 부른 하얀 편지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선 요즘 초여름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날에 고래나무들은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고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어느새 봄은 멀어지고 여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하루 속에서도 계절은 묵묵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뜨거워진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온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제44편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정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시력장애인 오토바이 수리공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호남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직무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돼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의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략적 이의를 천명했으며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의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리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교육은 기초이고 과학기술은 관건이며 인재는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5.2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보급 수준은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 같은 시기에 세계 중상등 소득국가 반열에 안정적으로 오르게 됐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해마다 전문 기술인재 예비 역량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직업학교와 대학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으며 연인원으로 1억 명이 넘는 종업자들이 평생 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사회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연구개발 인원 총수는 세계 제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을 부단히 강화하고 관건 핵심 기술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 우리나라는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했으며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휘황한 역사로 이미 기록됐습니다. 향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도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의 기초적, 전략적 버팀목 역할을 계속 발휘시켜야 합니다. 둘째, 신시대의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이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시정,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을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고 인재는 제1자원이며 혁신은 제1원동력이라는 것을 견지하여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전략,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 강국 건설에 대하여 전

0: 전략적 포치를 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 강국, 과학 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을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에 포함시키고 교육, 과학 기술, 인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고 교육 강국, 과학 기술 강국, 인재 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대한 전략적 지침에 따라 교육 강국, 과학 기술 강국, 인재 강국의 건설 그리고 그 밖의 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보다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의 상호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 실력과 과학기술 실력, 종합 국력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을 개척하는 데서 여러 방면의 우세와 조건을 지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까지 얽혀 있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진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전 국면에 입각해 교육의 선차적인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적으로 볼 때 교육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인력자원 개발의 기반을 심층적으로 다지는 데 있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독립자주적으로 개척하고 혁신하는 데 있으며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발전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3자는 중점을 달리하면서 서로 융합하는 관계이므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추진하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역량을 더욱 많이 결집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대한 인재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식 혁신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조필창이 불러드립니다. 제일 아름다운 순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61번째는 아름단 산의 도시 장종입니다. 뉴질랜드 작가 레위 엘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단 산의 도시는 호남의 봉항과 복건의 장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한 돌길과 성문, 아늑한 골목, 백년 역사의 로프, 열정적이고 순박한 객가인들이 어우러져 정강기슭의 아름단 보석 같은 장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본 뒤에도 여전히 장정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주라고도 불리는 장정은 정강 상류의 산중에 위치했으며 세 갈래 시냇물이 한 갈래 강물을 이루고 천 개의 산이 한 도시를 둘러섰다고 전해집니다. 복근성 서부 산중에 자리한 장정은 복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성입니다. 고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정강은 바람이 흩날리는 흰 비단띠처럼 산의 도시에 아름다운 운치를 더해줍니다. 바다를 향해 산중을 힘차게 흐르던 정강은 장종에 이르러 거대한 바위산을 만나게 됩니다. 강물은 바위산 아래 동굴을 지나며 동굴 룡의 형상을 이루는데 이곳의 지명이 바로 룡문입니다. 정강은 룡문을 지나며 동굴 앞에 푸른 물결 넘실대는 큰 련못을 만들었습니다. 련못 주변에는 푸른 대나무와 다양한 형태의 바위산이 오르죠. 정강과 장정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와룡산이 고성 안에 우뚝 솟아있고 강물을 따라 촉조된 성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동서 양쪽 성벽의 끝은 와룡산 동성이까지 이어져 산의 절반이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성 안에 산이 있고 산이 성을 품은 독특한 도시 풍경을 자랑합니다. 당나라 때 촉조된 성벽은 오늘날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조초문과 오통문, 해결문 등 다섯 개의 성문도 여전히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성 성벽이 오르면 그림 같은 정강 고성이 한눈에 펼쳐져 마음까지 탁 트이는 듯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성벽에 걸린 초롱불이 정강 물길에 비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냅니다. 고성 안으로 들어서면 잘 보존된 상업거리가 성벽을 따라 이어지고 고리 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고리 양옆에 늘어선 목조 건물들은 앞쪽은 상점, 뒤쪽은 저택으로 이루어진 전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옛 고성의 보나함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정 곳곳에는 사원과 옛 무덤, 옛 성문, 옛 거리, 옛 건물, 옛 비서, 옛 역참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장정 고성 서문 부근에 위치한 사왕궁과 사왕상은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신석기 시대 유족과 상나라, 진나라, 한나라 유족도 발견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종에는 1200여 년 역사의 옛 성벽과 웅장한 성루, 고대 정조의 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묘, 독특한 품격의 당나라 사원과 명나라 거리 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3500여 년 전 상나라 시대의 석기와 채색 도자기, 청동기와 자기 등 귀중한 문품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도심의 개원 사이는 당나라 때 조성된 팔괘 룡촌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깊이는 16m에 달하며 오는 넓고 아래는 좁은 팔괘 형태로 되어 있어 마치 돌탑을 거꾸로 땅속에 묻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송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우물 학부 음탑은 벽돌을 둥글게 쌓아 만들었으며 길이는 13.5m에 달합니다.
종국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의 우물로 이오피는 정주에서 도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우물을 팠다는 여왕의 비속도 지어져 있습니다. 장종 고송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명소로는 천우궁을 꼽습니다. 고송 조천문 밖 넓은 류목 가운데 씌워진 천후궁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송나라 때 씌워진 천후궁에는 마조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휘통이가 들린 지붕과 종견 조각이 새겨진 기둥과 난간은 고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횡강동 정상에 올라 천후궁을 바라보면 웅장한 고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천후궁은 료못에 떠있는 두꺼비를 닮았다고 하여 한마부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로부터 교육이 발달한 장정에는 소원이 많았고 인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진사가 70여 명에 달했으며 향시에 합격한 고인은 260여 명,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곰신은 528명에 이르렀습니다. 당나라 재상이자 시인인 장구룡과 송나라 시인 류교, 명나라 관리 마순, 청나라 관리 기효람 등 수많은 인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정의 아름다운 산천과 풍물을 보고 시를 남기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장정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되어주었습니다. 장정은 복권에서 객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객가인들은 이곳에 정주라는 옛 도시를 세우고 독특한 객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정주성에 위치한 객가 박물관과 객가 모친원에서는 중원 지역에서 남하해 정주에 정착한 객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며 고성과 객가인들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정이 첫눈에 반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천천히 음미할수록 놀란 매력을 소문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장정의 고유한 골목을 거닐고 오래된 성벽을 오르만지며 장정 고성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와 실명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와 전통자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31살이 되기 전까지 리희주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5년째 수리 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린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양시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도로가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 마당이 바로 리희주의 수리점입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이웃들은 늘 그렇듯 그의 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손으로 만져보기도 해도 차를 고친다고 감탄했습니다. 리히주의 집 대문에는 전동차 수리라고 적은 붉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안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 남짓한 작업대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그가 늘 사용하는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렌치, 전동 드릴, 소켓과 작은 부속품들이 크기별로 정리함과 공구함이 나누어져 담겨 있고 그는 팔만 뻗으면 원하는 도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살 이전까지만 해도 리히주의 세상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다채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과 함께 푸르게 넘설거리는 밀밭에 가보았고 황금빛 옥수수를 따보기도 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찐빵 반쪽을 쥐고 오른손에는 빨간 도마도를 들고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3살 때 아른 고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리 계속 내려가지 않아 링글을 맞고 겨우 요를 내렸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 발바닥을 페니로 긁어보더니 큰일 났다며 소아마비라고 했답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뒤 몇 년 동안 넘어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8살 되던 해 그의 시력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채꽃이 피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눈앞에서 파란 나핑 같은 것이 계속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손으로 휘저어도 마치 파란 천이 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망막방리였습니다. 그는 책 글씨를 볼 수 없게 됐고 더는 학교 수업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만 겨우 보이면 비틀거리면서라도 학교 갔고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16살이 되던 해에는 학교 가는 길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도 힘든데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짐덩이처럼 느껴졌지요. 어둠 속에 갇힌 나날 동안 그는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며 낮과 밤이 모두 같은 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6살 소니는 어머니가 눈이 붓도록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아버지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라디오 한 대를 사왔습니다. 그는 조항민 방송에 장애인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많은 장애인들의 운명에 굴하지 않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프로그램 속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빛내라. 그 말을 듣고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라디오를 들으며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밭에 나가 땅콩을 캐고 옥수수를 땄으며 농한기에는 마당에 앉아 농기구를 어떻게 고칠지 공부했습니다. 29살 되던 해 그는 집을 떠나 안마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형수가 농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조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 앞에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지켜야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 남긴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는데 밖에 나가 안마를 배우지 못하더라도 수리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구조와 배선, 라사 하나하나까지 모두 머릿속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차를 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자꾸나. 2011년 정월 초아르는 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상점문 앞에 오래 서 있었고 363원으로 첫 번째 부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고치지 못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아버지는 나무판에 붓글씨로 오토바이 수리라고 써서 문 앞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수리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닷새 뒤 같은 마을의 한 노인이 첫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두 바퀴 오토바이만 연구했는데 손님은 세 발 오토바이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는 긴장 속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살폈고 마침내 기화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단히 청소를 해주자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단순한 감격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요. 정말 성공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받은 수리비는 단돈 5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도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꺼내 만져보고 조심스럽게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첫 수입은 마치 온 마당 가득 기쁨이 넘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손님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복잡한 전선을 구분해야 할 때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컨트롤러를 분해하면서 어머니께 이 선이 무슨 색인지 물어봅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면 테이프를 감고, 검은색이면 끈으로 묶고, 초록색이면 철사를 묶어 표시했습니다. 전기 회로를 점검하는 일은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지자 그런 효로 전류를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는 12V인데 효로 대보면 소금을 핥은 것처럼 짠 느낌이 납니다. 짠맛이 없으면 전기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은 음성 안내가 되는 테스터기가 생겨서 효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곤란도 늘어났습니다. 바퀴 철퇴에 발을 맞아 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 타이어를 분리하다 넘어져 손이 공구에 베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차를 못 고칠 때였습니다. 공구가 맞지 않아 분해하지 못하면 손님께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럴 때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1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모르는 기술을 연구했고 경험 많은 수리공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수리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구를 추천하거나 수리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리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다시 수리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와 3륜차, 전동자전거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도 자신 있게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에 예남 평원에서는 푸르스름한 밀밭이 바람 따라 물결치고 멀리 유채꽃은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꽃 향기와 밀 향기가 천천히 펴져 오는 가운데 그는 이를 멈추고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 고개 벌리고 한번 맛보세요. 달콤

0: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 일을 마친 뒤 그는 손을 씻고 마당에 앉아 호로사를 불거나 기타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던 시절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한 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는 용화 대본처럼 굴곡이 많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호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은 1953년에 설립된 이후 수십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관해온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 박물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전국시대 초나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호북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장품들이 풍부해 초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했죠. 현대식 건물 세 동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물을 시대별,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보물은 바로 1978년 수주에서 발굴된 중후울묘의 유물입니다. 이 무덤은 2400여 년 전 전국시대 초기 초나라 제후였던 중후울의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이 바로 편종입니다. 편종은 65개의 청동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대 악기 세트입니다. 각 종은 두 가지 음을 낼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제작돼 현대 서양 악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음계를 구현합니다. 2000년 전 지름계와 화음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음악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에서는 이 편종을 직접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복원 악기를 활용한 연주회를 열어 관람객들이 고대 음악의 울림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묵은 청동이 내는 장엄한 울림, 수천 년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 귀에 닿을 때 청취자 여러분도 상상만으로도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후울 묘에서는 편종뿐만 아니라 옥기, 질기, 금속 공예품들이 다량하게 출토됐습니다. 그 정교한 문양과 뛰어난 보존 상태는 초나라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증명합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이들 유물이 주제별로 배치돼 있어 당시 귀족들의 생활과 의례, 음악과 예술 세계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은 또한 초나라 문화관을 별도로 마련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미학을 소개합니다. 신화 속 인물과 신령을 그린 화려한 청동기, 옥장식품, 그리고 고대 시가와 악보의 흔적까지 초나라의 낭만적이고도 웅장한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 해외 교류 전시도 활발히 열리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적 가치가 또한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운맛의 아가씨.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진명 가수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과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독창적인 해석으로 시대의 정서를 노래했던 진명 가수는 발라드와 팝을 넘나들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명은 1990년대 초반 데뷔와 동시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고 흔히 중국 가요계의 서정적 목소리라 불렸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라디오와 TV에 많이 출연했고 그녀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뇨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은 원래 지방 촉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나 발표되자마자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귀향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가사에는 단순히 고향

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떠돌던 청춘이 결국 돌아갈 곳을 찾았을 때 느끼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90년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즐거운 고향은 그 시대 배경과 맞물리며 고향에 대한 향수와 따뜻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라디오와 TV 예능 그리고 옴력설 문예야회 무대에서 끊임없이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네, 아래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명 가수의 대표곡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네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전성기 시절 진명의 음악적 성숙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외로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의미였죠. 네 곡은 발라드 형식의 서정적 멜로디에 진명의 섬시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 여성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진명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그 외로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자기 안의 외로움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진명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이집트 대통령과 도나라 수교 70주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안전생산 사업에 중요한 회신을 했습니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최저 보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 일본 민중들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5월 30일 이집트 LCC 대통령과 양국 수교 70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이집트는 새 중국과 가장 일찍 수교한 아랍 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0년 동안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상대, 상호 신뢰, 상부 상조를 견지해왔습니다. 양국 관계는 이미 발전 도상국 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본보기가 되고 중국과 아랍, 중국과 아프리카 집단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표를 향해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 거국이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원인 중국과 이집트 양국은 역사 속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평화를 초과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석금형 주석은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수교 7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재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한 전략적 선도력과 발전 함력, 국제적 영향력을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이바지하려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와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립장을 같이 했으며 70년 내 양국 지도자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에 찬성을 표하며 습금형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가 더 많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한 실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다극 세계를 공동 건설하고 각국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전을 공동 실현하길 바랍니다. 공무원 리강 총리와 이집트 마드 블리 총리도 이날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일대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재력력의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 하고 중국과 이집트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동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드 볼리 총리는 70년 내 양국 관계가 고속적 발전을 가져오고 상무 협력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0: 민주주의를 견지하며 안전생산 근본적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조사 사업의 질적 효과를 제거하고 안전생산의 불법과 위법, 조작 부실 보고 등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하며 억제 경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에서 시종 긴장에 고삐를 바짝 쬐고 사소한 징후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광산, 불꽃 폭죽, 교통운수, 공정시공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전반 사슬, 투과식 안전감독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힘을 들여 안전생산 분야의 심층 보충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관철을 단단히 틀어지며 중대 특대 사고의 다발 추세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당면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하므로 마비 사상을 극복하고 관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합동 연구와 판단 그리고 응급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사고와 재해 방어선을 튼튼히 다지고 긴급 구조 능력을 제고하며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국민의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국청이 회의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중공중앙서기 처석이며 국무위원인 왕소홍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1: 최근 민정부에 따르면 14차 어기는 계획 이래 우리나라 아동복지 최저보상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아동돌봄 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서성 양조시 강덕우 선녀지역사회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병정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서우의 가정을 재방문했습니다. 부모가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서우는 외할머니와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서병정은 민정부에서 발급하는 고아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말마다 서우의 엄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병정은 아이가 점차 밝은 모습을 보이고 학습 성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아동복지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반과 관심은 오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요년 시절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한 아동감독지도원은 4만 2천 명, 아동업무 담당자는 58만 3천 명입니다. 민정부 아동복지사 사장 맹지강은 거주지촌과 지역사회 아동업무 담당자는 매달 가정 방문과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향진 가도 다니는 분기마다 정보를 갱신하고 심사해야 하며 현급 민정부문은 반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보장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집중 수용 고아에 대한 보장 금액은 2024년 말 대비 4.17% 상승한 매달 1인당 2,069원 90전, 사회구조 고아에 대한 보조 금액은 5.22% 상승한 매달 1인당 1,606원 80전, 부양자가 없는 아동의 월 평균 보장 금액은 5.11% 상승한 1,593원 40전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신간현 민정국 사회사무과 책임자 양위문은 고아 학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건이 부합되는 아동은 1인당 만 원의 학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아동에게 생활 양육비와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200만 원에 달합니다. 류동아동과 나홀로 어린이의 권익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 등 27개 부문은 5월 30일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고 류동아동의 기본생활, 교육보장, 의료봉사, 도시정착 등 수요에 맞춰 린근에서 돌봄 조치를 시행하고 류동아동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춘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관련 구제 보장 제도에 편입시켜 이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맹지강은 분류별 복지 보장을 강화하고 류동 아동과 나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철저한 정보 등록, 세심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아이가 머무는 곳에 관심과 서비스가 함께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0: 중앙기업 과학기술 정과 산업화련합체가 북경에서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산업화련합체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번에 설립한 중앙기업

0: 과학기술 성과 산업 발현 합체는 중앙기업 100개 이상이 공동건설에 참여하고 과학연구소, 대학교, 산업사슬의 상하류 핵심기업, 혁신형 민영기업 등 다원화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전환 체계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과의 실용화 효율이 낮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 지도소조 부주임 염국추는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설립하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마지막 1km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연합체는 10대 공정지원, 100개 중앙기업 협력, 1000개 프로젝트 전환, 조단위 거래 규모와 유동성 발전 목표의 조준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중앙기업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는 단계별로 추진하며 2030년 말까지 개방과 협동,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인류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건설하고 플랫폼 기능이 국제 선두를 달리고 거래 규모와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1: 비자동차는 일상 출행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에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경시는 새 라운드 비자동차 주차 질서 정비 특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북경시는 루족 13만 개 이상의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을 신설했습니다. 오전 9시 북경 지하철 4역 동쪽에 위치한 사하 2 지역은 이미 각종 비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4역의 아침 출근 시간대 일일 평균 승객량은 연인수로 9만 5천 명에 달하며 매일 비자동차 주차 수요는 근 만 대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주차구역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1km밖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현재 새로 사용에 투입된 사하 2역 립체 주차장이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대형 복합 비자동차 립체 주차장은 만보화 상태에서 비자동차 6천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도의과대학 보석부흥병원은 서성구 부흥문위의 대가에 위치했습니다. 공간이 좁아 과거에는 전동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었고 진료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 자원을 발굴해 병원 내에 전동 자전거 주차 구역을 신설했으며 외래문진 응급진료 동관은 불과 한 걸음 거리입니다. 소도의과대학 부속부흥병원 잠강 부원장은 비자동차 구역별 분산 주차를 실시하고 신규 전동차 충전시설을 건설하는 등 조치를 통해 현재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주차 지점 승격 개선은 북경시가 비자동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 출행 서비스를 향상시켜온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정적교통관리처 1급 주임과원 은수족 씨는 지하철역, 상업시설, 병원 등 공공건축물에 비자동차 주차시설을 적극 마련했다며 시교통위원회는 올해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 13만 2,700개를 증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궤도교통역사, 학교병원 관광지, 상업시설 등 160개 중점 지점에 초점을 맞춰 역마다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비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주차 서비스를 최적화한 한편 장기 점유, 좀비 차량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시 여러 부문은 합동 행동으로 여러 고리를 찾아 방치된 비자동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장기 무인 관리 차량을 일일이 등록하고 공고문을 부착했으며 공고 후 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은 일괄 수거해 집중 처리했습니다. 교통 부문은 또 시 전역의 비자동차 주차 가능 공간 자원을 전면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차 혼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0: 중공장이 최근 관지구 동지를 호북성 당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왕충림 동지는 당위원회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고 별도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조제 행사 및 제4회 전국혁신표창대회가 2026년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자 291명과 과학기술연구진 9곳이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로 과학자 학술 성장 자료 소집 공정 신규 자료 입고 기념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0: 2026년 전국 문화과학기술복은 3화향 집중시범 행사가 5월 30일 감숙성 회령현에서 열렸습니다. 문화과학기술, 보건, 교육, 농업, 사법 등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농업기술지도, 과학기술 보급, 무료 진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 5월 31일 새벽 2시 7분 우리나라가 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종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시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위성은 휴대전화 위성 직결 광대역, 전지 네트워크 융합 등 기술 시험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사는 장정 운반 로켓의 646번째 비행이기도 합니다.
0: 수리부가 최근 방안을 발표하고 제2차 어머니강 생태 복원 사업을 포착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머니강 복원 행동에 편입한 제1진 하천과 호수의 복원 성과를 다지고 제2진 하천과 호수는 정상 강우 조건 하에 계절성 하천의 전 구간 관통, 호수 생태 수위 유지를 실현하며 하천은 전년 전 구간 류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1: 초청을 받고 23일 샹그릴라 대화회에 참석한 중국 조문가가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세계 평화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30일 오전 진행한 제1차 전원회에서 미국 해그 세수 국방장관은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성원이며 중국인민 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조울빈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전개하는 것은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그 세수 국방장관은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식하며 당면 세계에서 양국 간 어떤 효과적 협력을 실시해야 할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단장이며 국방대학 교수인 맹상정은 연설에서 최근 중미 정상의 북경회담과 그 합의사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샹그릴라 대화회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받은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안정 여부는 양국 인민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미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해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맹상정은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성과와 국제 전후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동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전장애와 글로벌 관리장애는 세계 변국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0: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이날째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의 군비 확충과 헌법 개정 등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내각이 발표한 최신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국방부의 기계 제조 주문액은 근 2조 6,900억 엔에 달해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라 등 여러 곳에서 일본 민중들이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일본은 군국주의를 멀리하고 평화적 외교를 전개하며 현재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군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헌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침략 역사를 은폐하려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일본 민중은 자위대가 시즈오카의 입이 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충보다는 민중들의 식사 문제와 의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안비야 조항본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행에 대해 이란이 전면 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상선과 유조선, 기타 민항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해야 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 조항사령부가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 항공기 한 대가 5월 29일 오만만에서 감비아 국기를 걸고 이란 항구로 향한 화물선 한 척이 미사를 발사해 화물선 동력을 파괴했습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상선 5척의 항행 능력을 파괴하고 선박 116척에 대해 항로를 바꿀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선박 20척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협조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5월 30일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내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보다 46% 증가한 갤런당 $4.35를 기록했습니다.
0: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관 부문이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 한 대가 이날 원자력 발전소 6호기의 한 터빈실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와 엄중한 파괴는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권한은 습격을 당한 위치는 원자로 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는 2024년 4월 1일에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범위 내에서 처음 발생한 무인기 공격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양해 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과 이란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열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쟁 상황 실휴에 참가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매체는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정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원의 정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쟁 상황실에서 보좌진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란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초안을 위한 최종 단계 협상을 두고 분주하게 이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최신 입장을 종합해보면 여러 핵심 현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의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이란은 반격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또한 4월 13일부터 이란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5월 29일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로 양방향으로 전면 개방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해군의 봉쇄 조치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5월 29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무상으로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협정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한 후 이란은 사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이 과정에 선박 감시와 검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이란은 농도가 60%인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인계하라고 수천의 이란이 요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5월 29일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반드시 영구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하며 지하에 깊숙이 보관한 고농축 우라늄을 두고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는 협력을 진행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협정 본문의 핵물질 제거와 폐기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5월 29일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은 전쟁 종료를 최우선으로 논의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관련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동결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이란 간 모든 자금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관련 발언은 이란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정의 핵심 조항을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동결한 이란 자산 중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하며 관련 자금이 해제되기까지 이란은 어떤 후속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매체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자금 240억 달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중 절반 금액은 량해각서 발표 직후 즉시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 휴전 문제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가 강구한 또 다른 핵심 협상 조건은 레바논 지역의 전면 휴전이라고 꼽았습니다. 관련 조건은 이란이 후속 협상에 참여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지난 4월 8일 림시 휴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경내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레바논 진주당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이 공격 강도를 높이고 지상 부대를 투입해 레바논 남부 니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을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미국과 이란 간 협정 타결을 방해하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량해각서에 최종 서명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를 60일간 연장하고 관련 기간 내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각 축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최근 양국 간 산발적 소규모 군사 충돌이 잇따르면서 양국 간 평화 협상 전망에 더 많은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해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일 때 대한 논술에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혁명 근거진 복건은 당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혁명 선배들을 배출시켜 홍색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학습 교양에서는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쳐야 합니다. 리치를 깨쳐야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빛나는 성과와 간고한 로정, 역사적 경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지, 마크스주의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등 리치를 깊이 터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깊이 터득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그리고 마크스주의 중국화 혁신리론의 진리성을 깊이 터득하고 자각적으로 당의 혁신리론을 관철하고 실시하는 확고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의 정확성을 깊이 터득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재반 분야의 기층 당 조직을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체제와 기제의 종합적 효과성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량호한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선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앙과 신념, 신심을 확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확고한 신앙과 신념, 신심은 우리가 모든 강적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우리는 마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백년 분투 속에서 신앙의 힘을 깨닫고 시종 굳센이지로 각종 중대한 곤란과 심각한 도전을 용감하게 전승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고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실천에 의해 검증된 과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필승의 신심을 강화하며 우리 당이 비련코 인민을 단합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신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기여를 힘써 이루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중동 정세에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군이 이란 남부 목표물을 공습하자 이란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방향을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발생한 교전 배후에는 협상을 위해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루기 전에 전과를 확대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연일 소규모 충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부근에서 5월 28일 새벽 폭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관원은 로이터 통신에 미군의 작전은 단순한 방어며 그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아바스 항 주변을 습격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미국 유조선을 가로막은 이란에 보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전 사태는 수일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5월 25일 밤 아버스 항에서 세 차례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과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작업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 도착과 아바스 항의 이란 방공미사일 발사 진지에 미군이 자위 방식으로 공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무장부대가 지난 4일 미군 대형 무인기 한 대와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습격할 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의 티르와 네바이티의 지역, 베카 지역에 위치한 레바논 진주당 인프라시설 150여 개와 무력 인원을 공격하고 제흐라니 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작전구로 삼는다고 표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대해 무인기와 로켓탄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전에 달성한 临시 휴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작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배후에는 나름대로 타산이 숨어있지만 충돌이 대규모로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구 기간에 전과를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일 여러 미국 언론과 중동지역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지역의 휴전을 다루고 있어 이스라엘의 불만이 큽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미국과 이란이 협의를 달성하기 전 이스라엘은 창구 기간을 충분히 이용해 레바논 진주당을 타격하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또 전쟁을 빌어 그와 관련된 탐오부패 문제에서 국내의 사법문책을 회피하고 레바논 진주당을 지속적으로 타격할 때 대한 국내 요구에 영합하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은 정세를 고조시킬 의지가 없으며 제한전 상호 공격은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이 방어나 자위 성격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체를 냉각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이러한 군사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분명히 정세의 고조를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교수 정룡은 이번 상호 습격 규모를 보아 미국과 이란이 관련 습격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을 재개하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쌍방은 일정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단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은 서로 타격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지위를 쟁취하려고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대학 명예교수 고빈다 클레이튼은 이번 충돌을 협상 개입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하며 충돌이 승화하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수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5월 28일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언론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가 매우 복잡하며 안보 정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예방통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지역성 전염병 사태라고 밝히고 콩고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8일 저녁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테드로스는 킨샤사 공항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과 요법의 임상시험을 다그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사태의 중심인 동부 이투리주의 수부 분야에서 전염병 사태를 조회하고 현지의 전염병 사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5월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는 지역성 전염병 사태며 적어도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확진자 수는 129명, 우간다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아프리카 국가 11개를 고위험부담 국가로 정하고 모니터링, 검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위생부가 27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영내에서 발견한 에볼라 의심병례가 1,077건, 사망 의심병례가 238건입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병례 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전염병 사태가 통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측이 주동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고 밀접 접촉자를 식별하고 검측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인원을 격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활발한 단계에 놓였으며 병례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위생부장 간반은 5월 28일 저녁 분야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환자 한 명이 완쾌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실험실 직원인 환자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치료 후 두 차례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캄바 부장은 이번 전염병 사태와 관련된 밴디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과 특이성 치료법이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림상 간호를 규범화하면 여전히 일부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관련 연구진과 파트너와 함께 부동한 치료 방안을 토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밴디 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약물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정도 부동하게 관광 규제를 내오고 상업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정치적 성명이나 관광 규제로 전염병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관건은 대응 업무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에서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관광 금지령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는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병 발생지에서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발생지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 27일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돌발 공중보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본라인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의 위험 부담을 매우 높다고 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높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정

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네, 자주 앵앵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모기는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O형피를 편애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모기가 O형피를 편애할까? 네, 오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O형인 사람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린다는 이런 소문이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인민병원 수혈과 주임 후석음은 지금까지 모기가 O형피를 더 편애한다는 권위 있는 이학 연구나 림상 증거는 없다면서 이런 소문들을 부인했습니다. 후석음 주임에 따르면 혈액형에 따라서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서 관련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일모도궁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올 때 베풀라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음악 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이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부의 관리 체제와 기재를 보완하여 종부의 운영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재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요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정보 소통, 단서 이송, 결과 공유 등 관련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조직관리와 지방급별관리를 결합한 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하려면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고 조항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두 가지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조항의 사무관할권에 속하는 조항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조항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여 규범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협동관계에 속하고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급별관리를 실시하며 조항의 지도, 조정,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이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조항 정부의 고시속 관리와 제도에 따른 직책 재정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며 구역 내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동일적으로 추진한 데서의 성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시, 현 정부의 직책 수행을 강화하며 부동한 급별 정부의 사무 관할권과 기능에 따라 계층 감소, 대오 통합, 효율 제고 원칙에 따라 집법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조직관리기구와 지방 간의 협력 협조 기재를 완비하여 조항에서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은 우리나라 현역에서 특수한 류형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인구가 15만 이하인 현은 389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들은 인구수가 비교적 적고 경제 총량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이 높고 생태계가 방대한 현으로서 농촌진흥, 생태보호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며 심층적인 조사 연구와 론증을 토대로 지도 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온당하게 추진하는 데 정책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도체제, 기구 직책, 자원 배분, 운행 기재 등 면에서 당의

0: 전면적인 용도가 각 측면과 모든 고리에 적극 실시되도록 합니다. 현재 실정과 수요에 맞게 조체의 기능을 도드러지게 하고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강화해야 할 기구의 기능이 확실하게 강화되고 간소화해야 할 기구가 확실히 간소화되도록 하며 행정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현과 향의 련동 계획을 추진하고 향진 가도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사업용량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기층의 부담 경감과 효율 증대를 위해 확실하게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계약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발구 건설은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1984년 당조항과 공원에서 대련 진왕도 등지에 최초로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종 개발구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의 류형이 다양하고 여러 주관 부문과 관련되며 일부 개발구의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속지 행정구역과의 직책관계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관리체계가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계약을 심화하려면 개발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구의 구역 배치, 기능 설정, 발전 방향과 수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발전, 산업발전과 투자 서비스의 초점을 맞춰 개발구의 더 큰 자주적 발전, 자주적 개혁과 자주적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개발구와 속지 정부의 직책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개발구 관리기구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모델과 운용기제를 혁신하며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18차 당대회, 당조항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19차 당대회, 당조항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20차 당대회는 모두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해 중요한 포트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관련 지역과 부문에서는 사업 단위 계획을 심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단위의 구조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의 기구 설치와 기능 배치를 보완하며 사업 단위와 주관 부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시대 새 장정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이익 추구 기제를 타파하며 사업 단위와 시장 간의 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 체제와 운영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인사, 기구 변제, 재정 지원, 소득 분배 등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 단위의 생기와 활력,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푸른 잎새 사이로 하얀 꽃이 피어나고 딸기들이 알알이 연그러간다. 벌들은 분주히 날아다니며 꽃과 열매살을 잇고 따뜻한 하우스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 특별한 풍경을 일궈낸 사람은 바로 귀향 창갑인 리문걸 씨다. 1989년생인 리문걸 씨는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산업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자체 브랜드를 창설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청도, 항주를 오가며 400일을 넓혀가던 그가 농업 연구 분야로 방향을 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는 만류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설명보다 실천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믿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답은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의 새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귀향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었다. 디자인을 배우고 브랜드를 만들며 시장을 읽어온 경험은 농업에서 또 다른 힘으로 작용했다.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좋은 제품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지, 또 하나의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지를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태흥촌에 자리 잡은 딸기 농장은 바로 그런 전환의 결실이다. 태흥촌과 길 하나를 사이 두고 늘어선 세동의 비닐하우스는 겉보기는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곳에서 자라는 딸기는 단순히 보기 드문 과일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생태 리념 그리고 향촌지능에 대한 한 청년의 구상이 함께 무르익은 결과물이라 더욱 드물게 여겨진다. 이문걸 씨는 하북성의 한 농업과학기술회사의 길림지역 책임자로서 연변에 파견된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가 딸기 재배에 도입한 핵심 기술은 경험에만 기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밀관리로 그가 보급하는 BP 식물세포인자 기술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영양흡수를 높여 작물의 면역력과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딸기 농사의 핵심이 수확이 아니라 모종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작물이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병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하우스 안에는 온습도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 일조량과 양분 공급 등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관리된다. 한 폭의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기보다 일부러 4개만 남겨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량보다 품질, 감각보다 과학, 경험보다 기술을 앞세우는 이런 재배 방식은 딸기 하나하나에 더 높은 당도와 더 단단한 식감, 더 안정된 상품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농장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살아있는 생태계에 있다. 하우스 안에는 매동마다 수많은 꿀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약에 의존하는 농장이라면 벌이 먼저 사라지겠지만 이곳에서는 무공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건강하게 수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꽃 사이를 오가는 그 작은 날개짓은 이 농장이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준다. 리문걸 씨가 말하는 좋은 농사는 단순히 농약을 안 쓰는 농사가 아니라 토양과 물, 공기와 미생물, 작물과 곤충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전체를 살리는 농사이다. 과학기술의 힘은 시설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하우스에 설치된 배관 시설은 물과 액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고표준 시스템으로 세동의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 덕분에 1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재배 면적에서도 인력을 줄이면서 정확한 물 공급과 영양 관리가 가능해졌다. 물 낭비를 줄이고 노동 효율을 높이며 작물의 건강까지 지켜내는 셈이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이 농장이 한 사람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확철이 되면 태흥촌 주민들이 하우스 안에서 함께 일손을 보태고 있다. 다락식 재배 방식은 허리를 크게 굽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노동 강도가 낮고 위생적이어서 초민들의 반응도 좋다. 일부 주민들은 단순히 딸기를 따는 데 그치지 않고 온도 관리, 관수 체계 운영, 작물 상태 관찰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익혀가고 있다. 사람을 쓰는 농장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농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걸 씨는 향촌지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농민들에게 일자리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념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다. 이 딸기는 이미 연변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항주와 흥룡강성 농장에서도 재배될 만큼 기술의 표준화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성과 기술이 함께 만든 품질, 그리고 차별화된 맛이 그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문걸 씨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재배 기술을 더 많은 농가와 나누고 딸기 체험과 태흥촌의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해 향촌 관광의 세길도 열어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남방과일 북방 재배라는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구상 속에서 농업은 더는 단순한 생산업이 아니라 과학과 가공,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 산업이다. 딸기밭에 심은 그의 도전은 이제 한 사람의 창업 이야기를 넘어 고향을 바꾸고 향촌을 깨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태양촌의 하우스 안에서 익어가는 것은 단지 딸기만이 아니다. 과학 농업의 희망이고 향촌 지능의 미래이며 고향과 함께 성장하려는 한 청년의 뜨거운 초심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흙 한 조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모도궁, 日暮途穷입니다. 날 일, 점을 모, 길 도, 다할궁으로 구성된 일모도궁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다라는 뜻으로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몰락의 일로를 걷다, 궁지에 몰리다 등의 임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춘추시대 조평왕은 어리석고 발염치했습니다. 그의 궁에는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았지만 조평왕은 며느리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재상 오도는 왕의 폐륜적인 행위가 여러 제후국의 비웃음을 살까 우려해 조평왕에게 여러 번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미색에 빠진 조평왕은 오히려 오도를 죽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조평왕은 오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오도의 두 아들인 오상과 오원을 도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조서를 받아든 오원은 조평왕의 음모를 간파했고 형 오상에게 도성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절대 도성에 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오상은 고지식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 필히 죽게 됨을 알면서도 왕명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상은 조평왕의 요구에 따라 도성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평왕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전국에 오원을 잡아들이라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오원은 한밤중에 오나라를 탈출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간 끝에 15일 만에 소관에 도착했습니다. 조평왕도 오원이 탈출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관문에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소관에도 많은 군사들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 오원은 친구인 부공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원의 처지를 가엾게 여긴 부공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원을 숨겨주고 오원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서면서 부공은 소관은 오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검문이 심할 것이네. 자네는 집에서 내 소식을 기다리게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공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오원의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부공은 계책이 떠올라 오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머리칼과 수염이 하얗게 새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볼 수 없을 것이네. 자네 지금 모습이 내 친구인 황보납하고 비슷하네. 그러니 그 친구와 옷을 바꿔 입고 탈출하면 될 것 같네. 부공의 계략대로 오원은 소관을 무사히 빠져나가 천신망고 끝에 오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오왕 함련은 오원의 무예가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지라 즉시 상장군이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오원은 10년 동안 오나라를 위해서 군마를 훈련시켰고 군사들에게 진법을 가르쳤습니다. 오원은 대군을 인솔해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총 5번의 진격 끝에 초나라 군대는 완패했고 오원은 초나라의 도성까지 함락했습니다. 이때 조평왕은 이미 죽었지만 오원은 마음속의 화를 누를 길이 없어 조평왕의 무덤을 파고 그의 시신을 황야에 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철채찍으로 조평왕의 시신을 300대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안 심포서가 오원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말하자 오원은 나는 갈 길을 재촉하는 나그네와 같다. 날은 이미 저물고 길은 막혔으니 일모도궁 나의 이 기괴한 행동을 리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모도궁 日暮途穷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막다른 길에 들어서다라는 뜻으로 궁지의 몰림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간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오를 때 베풀라. 한 대학원생이 함께 실습 나와 있는 후배가 선배는 당연히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배려해줘도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섭섭했습니다. 그 후배는 이를 대하는 태도도 성의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정말같이 생활하기 힘든 후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과만 생활할 수 있다면 인생이 편할 텐데 살다 보면 선배든 동기든 후배든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 듯합니다. 대학원생은 심리의사로부터 나의 대학원 생활이 왜 이렇게 꼬였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인생이 다 그렇지 하면서 한 번씩 웃어주는 여유를 가지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행복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데 하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운이 없거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이런 것이다 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더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힘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릅니다. 네, 앞서 말한 후배 역시 선배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면 관계를 중시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도 그만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부족했나 싶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네, 마음의 에너지 방전은 분노와 우울로 바뀝니다. 네, 이럴 땐 잠시 배려의 에너지 펌프를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오르면 조금씩만 퍼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면 기본적인 에너지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따뜻한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배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내 고향 강강 술래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음악교육과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선생님, 그 조선족 음악은 그 어떤 발전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2: 건국, 그러니까 세종국이 성립되기 이전,
1: 예,
2: 이전을 이제 한 게 큰 단계로 나눌 수 있죠.
1: 예. 이
2: 그때면 우리가 이제 중국 조선족이 고국으로부터 뭐 익혀온 음악을 이제 불렀고 연주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요라든지 무슨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작 음악이 시작이 됐죠. 이것이 이제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크게 민족 음악 언어에 입각한 창작 음악이 있고, 다음 하나는 이제 서양 음악 어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항일과 해방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의 주제와 맞게끔 혁명음악이 정말 고도로 발전된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고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들어서면 평범한,
1: 예,
2: 평범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음악에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에 담는 그런 것이 이제 뭐 극세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제 조선율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창작이 되거든요.
1: 예.
2: 그런데 정관은 뭐가 다르냐? 어느 개인에 대한 숭배 또는, 예, 노래가 거의 없고,
1: 예,
2: 당에 대한 가성, 예, 노래, 이게 이제 주말에서 조선율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도 보통의 고향이 아니다. 개방에 뭐 어떤 그걸 거기에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고향. 정말서 이게 이제 조선율 음악이죠.
1: 예.
2: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봄이 왔다고. 제비도.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평민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돈 벌러 나갔어요. 어떻게 가는지 돈 벌러 나갔어요. 그래서 멀리 멀리 타국에 떨어져서 두고 온 고향을

0: 생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예.
0: 여기는 뭐 다른 정치적인 내용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혼수하게 이대인의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그 생활 처지. 그러니까 이 시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전 그 백성들의
1: 네.
0: 삶을 노래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일상적으로 음악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네, 선생님이 보기에는 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만약 악기 하나라도 장악한 분들이 생활에서 네,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선생님께서는 직접 관찰해 보셨습니까?
0: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연구한 영역은 아닌데,
1: 예.
0: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예. 영역의 연구 영역에서 보면 음악 치료 뭐 학까지는 안 붙여도 음악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음악 치료. 음악 치료는 뭐냐? 음악을 듣고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음악의 그 이 많은 음악 가운데 정선을 해서 그 첫 곡부터 쭉 들려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시도는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다. 확실하다.
1: 예.
0: 그리고 악기를 말씀하셨는데 악기를 안 하셔도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또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악기를 하면 역시 건강에 좋죠. 치료에.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이건 나의 영역은 아니지만.
1: 네. 네, 선생님 조선 음악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 전승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0: 제대로 말해서 작곡가는 아니에요.
1: 예예.
0: 그래서 아마추어지. 그런데 가끔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1: 예.
0: 아니네, 자기네 어떤 모임일 때 한 노래를 써달라고 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노래 하나를 쓴 거는 후반전. 우리는 이제 반전은 마쳤단 말이에요.
1: 예.
0: 후반전이에요. 그럼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했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그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뭐 작품을 쓴다는 생각은 없고 닥치는 대로 거의 표현할 뿐이죠.
2: 네,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 그리움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익이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이집트 대통령과 도나라 수교 70주년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안전생산 사업에 중요한 회신을 내렸습니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최저 보상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 일본 민중들이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5월 30일 이집트 LCC 대통령과 양국 수교 70주년을 경축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이집트는 새 중국과 가장 일찍 수교한 아랍 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라고 표했습니다. 수교 70년 동안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시종 상호 존중, 평등 상대, 상호 신뢰, 상부 상조를 견지해왔습니다. 양국 관계는 이미 발전 도상국 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단결 협력하는 본보기가 되고 중국과 아랍, 중국과 아프리카 집단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신시대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목표를 향해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 거국이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원인 중국과 이집트 양국은 역사 속에서 지혜와 힘을 섭취하고 평화를 초과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석금형 주석은 나는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하며 수교 70주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전통 진선을 이어가고 재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한 전략적 선도력과 발전 함력, 국제적 영향력을 갖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국제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이바지하려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와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립장을 같이 했으며 70년 내 양국 지도자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에 찬성을 표하며 습금형 주석과 함께 양국 관계가 더 많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더 강한 실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다극 세계를 공동 건설하고 각국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전을 공동 실현하길 바랍니다. 공원 리강 총리와 이집트 마드 블리 총리도 이날 서로 축전을 보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이집트와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일대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재력력의 교류와 협력을 밀접히 하고 중국과 이집트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추동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마드 볼리 총리는 70년 내 양국 관계가 고속적 발전을 가져오고 상무 협력이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경제,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우호적인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 전국 안전생산 화상회의가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강이 최근 안전생산 사업에 대해 중요한 회신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부분적 지역과 업종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해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교훈은 극히 심각합니다. 각지 각 부문은 안전생산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인민지상주의, 생명지상주의를 견지하며 안전생산 근본적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위험부담 조사 사업의 질적 효과를 제거하고 안전생산의 불법과 위법, 조작 부실 보고 등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하며 억제 경고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에서 시종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사소한 징후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하며 광산, 불꽃 폭죽, 교통운수, 공정시공 등 중점 업종과 분야의 전반 사슬, 투과식 안전감독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힘을 들여 안전생산 분야의 심층 보충과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관철을 단단히 틀어지며

0: 크게 향상되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아동 돌봄 서비스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서성 양조시 강덕우 선녀지역사회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병정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서우의 가정을 재방문했습니다. 부모가 잇따라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서우는 외할머니와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서병정은 민정부에서 발급하는 고아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말마다 서우의 엄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서병정은 아이가 점차 밝은 모습을 보이고 학습 성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아동복지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반과 관심은 오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요년 시설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배치한 아동 감독 지도원은 4만 2천 명, 아동 업무 담당자는 58만 3천 명입니다. 민정부 아동복지사 사장 맹지강은 거주지 촌과 지역사회 아동 업무 담당자는 매달 가정 방문과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향진 가도 다니는 분기마다 정보를 갱신하고 심사해야 하며 현급 민정 부문은 반년마다 재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복지 보장 기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집중수용 고아에 대한 보장 금액은 2024년 말 대비 4.17% 상승한 매달 1인당 2069원 90전, 사회거주 고아에 대한 보조금액은 5.22% 상승한 매달 1인당 1606원 80전, 부양자가 없는 아동의 월 평균 보장금액은 5.11% 상승한 1593원 40전입니다. 강서성 기란시 신간현 민정국 사회사무과 책임자 양위문은 고아 학자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건이 부합되는 아동은 1인당 만 원의 학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아동에게 생활 양육비와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가 200만 원에 달합니다. 류동아동과 나홀로 어린이의 권익보호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민정부 등 27개 부문은 5월 30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고 류동아동의 기본생활, 교육보장, 의료봉사, 도시정착 등 수요에 맞춰 린근에서 돌봄 조치를 시행하고 류동아동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춘 빈곤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지에서 관련 구제보장제도에 편입시켜 이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맹지강은 분류별 복지보장을 강화하고 류동 아동과 나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철저한 정보 등록, 세심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아이가 머무는 곳에 관심과 서비스가 함께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1: 중앙기업과학기술정과산업화련합체가 복경에서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산업화련합체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번에 설립한 중앙기업과학기술성과산업화련합체는 중앙기업 100개 이상이 공동건설에 참여하고 과학연구소, 대학교, 산업사슬의 상하류 핵심기업, 혁신형, 민영기업 등 다원화 주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과 전환 체계는 여전히 공급과 수요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과의 실용화 효율이 낮은 등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 지도소조 부주임 염국춘은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 연합체를 설립하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마지막 1km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연합체는 10대 공정 지원, 100개 중앙기업 협력 1000개 프로젝트 전환, 조단위 거래 규모와 유동성 발전 목표의 조준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중앙기업의 힘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기업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련합체는 단계별로 추진하며 2030년 말까지 개방과 협동,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인류 성과 산업화련합체를 건설하고 플랫폼 기능이 국제 선두를 달리고 거래 규모와 서비스 수준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0: 비자동차는 일상 출행의 마지막 1km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에 풀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북경시는 새 라운드 비자동차 주차 질서 정비 특별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북경시는 누적 13만 개 이상의 도로 공

0: 인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을 신설했습니다. 오전 9시 북경 지하철 사역 동쪽에 위치한 사하 2 지역은 이미 각종 비자동차로 꽉 들어찼습니다. 사역의 아침 출근 시간대 일일 평균 승객량은 연인수로 9만 5천 명에 달하며 매일 비자동차 주차 수요는 근 만 대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주차구역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1km밖에 세워둬야 했습니다. 현재 새로 사용에 투입된 사하 2역 립체 주차장이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대형 복합 비자동차 립체 주차장은 만보화 상태에서 비자동차 6,0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도의과대학 보석보훈병원은 서성구 보훈문유의 대가에 위치했습니다. 공간이 좁아 과거에는 전동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었고 진료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 도로에 차를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간 자원을 발굴해 병원 내에 전동 자전거 주차 구역을 신설했으며 외래문진 응급진료 동관은 불과 한 걸음 거리입니다. 소도의과대학 부속보훈병원 잠강 부원장은 비자동차 구역별 분산 주차를 실시하고 신규 전동차 충전시설을 건설하는 등 조치를 통해 현재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하철역부터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주차 지점 승격 해소는 북경시가 비자동차 관리를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고 도시출행 서비스를 향상시켜온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북경시 교통위원회 정적교통관리처 1급 주임과원 은수족 씨는 지하철역, 상업시설, 병원 등 공공건축물에 비자동차 주차시설을 적극 마련했다며 시교통위원회는 올해 도로 공간 내 비자동차 주차면 13만 2,700개를 증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궤도교통역사, 학교병원 관광지, 상업시설 등 160개 중점지점에 초점을 맞춰 역마다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정비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주차 서비스를 최적화한 남편 장기 점유, 좀비 차량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시 여러 부문은 합동 행동으로 여러 고리를 찾아 방치된 비자동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장기 무인 관리 차량을 일일이 등록하고 공고문을 부착했으며 공고 후 7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차량은 일괄 수거해 집중 처리했습니다. 교통 부문은 또 시 전역의 비자동차 주차 가능 공간 자원을 전면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차 혼란을 대선할 예정입니다.
1: 중공정이 최근 관지구 동지를 호북성 당위원회 위원 상무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고 왕충림 동지는 당위원회 서기 상무위원 위원 직무를 더 이상 맡지 않고 별도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조제 행사 및 제4회 전국혁신표창대회가 2026년 5월 30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자 291명과 과학기술연구진 9곳이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로우과학자 학술성장자료 소집공정 신규자료 입고 기념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1: 2026년 전국문화과학기술복은 3하향 집중시범 행사가 5월 30일 감숙성 회령현에 열렸습니다. 문화, 과학기술, 보건, 교육, 농업, 사법 등 분야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 농업기술지도, 과학기술 보급, 무료 진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0: 5월 31일 새벽 2시 7분 우리나라가 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장정 2호종 운반 로켓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시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성이 예정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위성은 휴대전화 위성 직결 광대역, 전지 네트워크 융합 등 기술 시험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사는 장정 운반 로켓의 646번째 비행이기도 합니다.
1: 수리부가 최근 방안을 발표하고 제2차 어머니강 생태 복원 사업을 포진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머니강 복원 행동에 편입한 제1진 하천과 호수의 복원 성과를 다지고 제2진 하천과 호수는 정상 강우 조건 하에 계절성 하천의 전 구간 관통, 호수 생태 수위 유지를 실현하며 하천은 전년 전 구간 류수 상태를 유지합니다.
0: 초청을 받고 23일 샹그릴라 대화회의에 참석한 중국 조문가가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세계 평화를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30일 오전 진행한 제1차 전원회에서 미국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성원이며 중국인민 해방군 군사과학원 연구원인 조울빈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전개하는 것은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그세수 국방장관은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과 실력을 인식하며 당면 세계에서 양국 간 어떤 효과적 협력을 실시해야 할지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호 신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에서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조문가 학자 대표단 단장이며 국방대학 교수인 맹상정은 연설에서 최근 중미 정상의 북경회담과 그 합의사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샹그릴라 대화회에서 매우 깊은 관심을 받은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고 표했습니다. 중미 관계의 안정 여부는 양국 인민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대는 바로 중미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해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맹상정은 각국은 2차 세계대전 성과와 국제 전후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동에 대해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전장애와 글로벌 관리장애는 세계 변국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1: 많은 일본 민중들이 이날째 일본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의 군비 확충과 헌법 개정 등 일련의 위험한 움직임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내각이 발표한 최신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국방부의 기계 제조 주문액은 근 2조 6,900억 엔에 달해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라 등 여러 곳에서 일본 민중들이 평화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일본은 군국주의를 멀리하고 평화적 외교를 전개하며 현재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군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일본 민중들은 헌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침략 역사를 은폐하려는데 이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일본 민중은 자위대가 시즈오카에 이미 무기와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충보다는 민중들의 식사 문제와 의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0: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안비아 조항본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운행에 대해 이란이 전면 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상선과 요조선, 기타 민항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에 따라 항행해야 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군 조항사령부가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 항공기 한 대가 5월 29일 오만만에서 감비아 국기를 걸고 이란 항구로 향한 화물선 한 척이 미사를 발사해 화물선 동력을 파괴했습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상선 5척의 항행 능력을 파괴하고 선박 116척에 대해 항로를 바꿀 것을 강요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선박 20척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협조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5월 30일 미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국내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이 이란 전쟁 이전 수준보다 46% 증가한 갤런당 $4.35를 기록했습니다.
1: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관 부문이 5월 30일 전한 데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 한 대가 이날 원자력 발전소 6호기의 한 터빈실을 공격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와 엄중한 파괴는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권한은 습격을 당한 위치는 원자로 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이는 2024년 4월 1일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범위 내에서 처음 발생한 무인기 공격입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장희였습니다.

오늘은 양해 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과 이란 협정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열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쟁 상황 실휴에 참가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 매체는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정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지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원의 정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전쟁 상황실에서 보좌진들과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란과의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초안을 위한 최종 단계 협상을 두고 분주하게 이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최신 입장을 종합해보면 여러 핵심 현안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의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이란은 반격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또한 4월 13일부터 이란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5월 29일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로 양방향으로 전면 개방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해군의 봉쇄 조치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5월 29일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을 무상으로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협정 본문에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한 후 이란은 사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이 과정에 선박 감시와 검사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이란은 농도가 60%인 농축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인계하라고 수차례 이란이 요구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5월 29일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반드시 영구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하며 지하에 깊숙이 복원한 고농축 우라늄을 두고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는 협력을 진행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협정 본문의 핵물질 제거와 폐기 관련 내용이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바가이는 5월 29일 현재 미국과 이란 협상은 전쟁 종료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관련 사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동결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과 이란 간 모든 자금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체는 관련 발언은 이란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금 동결 해제 조치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이 협정의 핵심 조항을 빼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동결한 이란 자산 중 120억 달러를 즉시 해제하며 관련 자금이 해제되기까지 이란은 어떤 후속 협상 단계에도 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동결한 자금 240억 달러를 전면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중 절반 금액은 양해각서 발표 직후 즉시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을 포함한 전면 휴전 문제입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가 강구한 또 다른 핵심 협상 조건은 레바논 지역의 전면 휴전이라고 꼽았습니다. 관련 조건은 이란이 후속 협상에 참여하는 필수적 전제 조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지난 4월 8일 림시 휴전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경내에서 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레바논 진주당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작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이 공격 강도를 높이고 지상 부대를 투입해 레바논 남부 니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전쟁을 지속적으로 격화시켜 미국과 이란 간 협정 타결을 방해하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할 경우 현재 휴전 상태를 60일간 연장하고 관련 기간 내 이란 핵 문제와

0: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을 두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각축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잠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최근 양국 간 산발적 소규모 군사 충돌이 잇따르면서 양국 간 평화 협상 전망에 더 많은 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해 각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 중인 미국과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겠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0: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0: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오늘은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이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3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사이에 한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치고 자신감을 증진하며 덕을 숭상하고 실천력을 높일 때 대한 논술에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혁명 근거진 복건은 당사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혁명 선배들을 배출시켜 홍색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당사 학습 교양을 전개하는 데 독특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 학습 교양에서는 당사를 배워 리치를 깨쳐야 합니다. 리치를 깨쳐야 자신감을 증진하고 덕을 숭상하며 실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빛나는 성과와 간고한 로정, 역사적 경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중국을 영도할 수 있는지, 마크스주의가 무엇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등 리치를 깊이 터득하고 그 속에 내포된 역사적 논리와 리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깊이 터득하고 당의 영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마크스주의 그리고 마크스주의 중국화 혁신리론의 진리성을 깊이 터득하고 자각적으로 당의 혁신리론을 관철하고 실시하는 확고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의 정확성을 깊이 터득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재반 분야의 기층 당 조직을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건설해야 합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체제와 기제의 종합적 효과성을 끊임없이 격상시키고 량호한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광선은 홍색 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홍색 자원을 잘 활용해 당사 학습 교양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해야 합니다. 당사를 배워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앙과 신념, 신심을 확고히 한다는 것으로서 확고한 신앙과 신념, 신심은 우리가 모든 강적을 물리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재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강대한 정신적 힘입니다. 우리는 마크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당의 백년 분투 속에서 신앙의 힘을 깨닫고 시종 구센이지로 각종 중대한 곤란과 심각한 도전을 용감하게 전승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역사 발전의 필연적 결과고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며 실천에 의해 검증된 과학적 진리이기 때문에 시종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과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필승의 신심을 강화하며 우리 당이 비련코 인민을 단합인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신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기여를 힘써 이루도록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 접전과 휴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중동 정세에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군이 이란 남부 목표물을 공습하자 이란이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진주당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교전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 방향을 역전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발생한 교전 배후에는 협상을 위해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루기 전에 전과를 확대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연일 소규모 충돌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도시 아바스 항구 부근에서 5월 28일 새벽 폭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이란이 미국 상선에 무인기를 발사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관원은 로이터통신에 미군의 작전은 단순한 방어며 그 목적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아바스 항 주변을 습격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미국 유조선을 가로막은 이란에 보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

연습을 감행한 미국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교전 사태는 수일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5월 25일 밤 아버스 항에서 세 차례 폭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과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작업을 시도하는 이란 선박 도착과 아바스 항의 이란 방공미사일 발사 진지에 미군이 자위 방식으로 공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무장부대가 지난 4일 미군 대형 무인기 한 대와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를 습격할 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대해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27일 이스라엘군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남부의 티르와 네바이티의 지역, 베카 지역에 위치한 레바논 진주당 인프라시설 150여 개와 무력인원을 공격하고 제흐라니강 이남의 모든 지역을 작전구로 삼는다고 표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은 5월 26일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 차량과 부대 집결지에 대해 무인기와 로켓탄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전에 달성한 림시 휴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중요한 단계에 놓인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작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배후에는 나름대로 타산이 숨어있지만 충돌이 대규모로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구 기간에 전과를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연일 여러 미국 언론과 중동지역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곧 휴전 합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공개한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지역의 휴전을 다루고 있어 이스라엘의 불만이 큽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미국과 이란이 협의를 달성하기 전 이스라엘은 창구 기간을 충분히 이용해 레바논 진주당을 타격하는 동시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또 전쟁을 빌어 그와 관련된 담호 부패 문제에서 국내의 사법문책을 회피하고 레바논 진주당을 지속적으로 타격할 때 대한 국내 요구에 영합하려고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란은 정세를 고조시킬 의지가 없으며 제한전 상호 공격은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이 방어나 자위 성격에 속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체를 냉각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에서 이러한 군사 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은 분명히 정세의 고조를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해 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 교수 정룡은 이번 상호 습격 규모를 보아 미국과 이란이 관련 습격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을 재개하고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상방은 일정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협상 카드를 늘리며 전략적 결단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은 서로 타격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지위를 쟁취하려고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켄트대학 명예교수 고빈다 클레이튼은 이번 충돌을 협상 개임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하며 충돌이 승화하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5월 28일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언론에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전염병 사태가 매우 복잡하며 안보 정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예방통제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지역성 전염병 사태라고 밝히고 콩고 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28일 저녁 콩고 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테드로스는 킨샤사 공항에서 세계보건기구는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과 요법의 임상시험을 다그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사태의 중심인 동부 이투리주의 수부 분야에서 전염병 사태를 조회하고 현지의 전염병 사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5월 2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는 지역성 전염병 사태며 적어도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확진자 수는 129명, 우간다 확진자 수는 8명입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아프리카 국가 11개를 고위험부담 국가로 정하고 모니터링, 검사,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위생부가 27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영내에서 발견한 에볼라 의심 병례가 1,077건, 사망 의심 병례가 238건입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시아는 병례 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전염병 사태가 통제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측이 주동적으로 감축을 강화하고 밀접 접촉자를 식별하고 검측 사업을 전개하며 관련 인원을 격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태가 여전히 활발한 단계에 놓였으며 병례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위생부장 간바는 5월 28일 저녁 분야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에볼라 환자 한 명이 완쾌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실험실 직원인 환자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치료 후 두 차례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바 부장은 이번 전염병 사태와 관련된 밴디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과 특이성 치료법이 아직 비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림상 간호를 교부마하면 여전히 일부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관련 연구진과 파트너와 함께 부동한 치료 방안을 토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올해 말까지 밴디 부초형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약물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는 에볼라 전염병 사태에 대해 정도 부동하게 관광 규제를 내오고 상업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카지아는 정치적 성명이나 관광 규제로 전염병 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관건은 대응 업무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경에서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는 관광금지령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는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전염병 발생지에서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발생지에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 27일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전염병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돌발 공중보건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2일 공고민주공화국에서 본라인드 에볼라 전염병 사태의 위험 부담을 매우 높다고 교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높으며 글로벌 차원에서 위험 부담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근이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더위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귓가에서 네, 자주 앵앵거리는 모기일 것입니다. 네, 몸에 물린 흔적들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모기는 나만 항상 물까? 정말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모기는 O형피를 편애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모기가 O형피를 편애할까? 네, 오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O형인 사람이 모기에게 더 많이 물린다는 이런 소문이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수혈과 주임 후석음은 지금까지 모기가 O형피를 더 편애한다는 권위 있는 이학 연구나 임상 증거는 없다면서 이런 소문들을 부인했습니다. 후석음 주임에 따르면

혈액형에 따라서 땀, 체취 등 분비물도 큰 차이가 없기에 모기가 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서 관련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실험 샘플의 수가 작고 환경 통제 가능성이 낮아 해당 결론은 주류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일모도궁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올 때 베풀라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음악교육가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이란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 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 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조직관리와 지방급별관리를 결합한 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하려면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고 조항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두 가지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조항의 사무관할권에 속하는 조항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조항에서 조직기구를 설립하여 규범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협동관계에 속하고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급별관리를 실시하며 조항의 지도, 조정,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이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조항 정부의 고시속 관리와 제도에 따른 직책 재정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며 구역 내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동일적으로 추진한 데서의 성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시, 현 정부의 직책 수행을 강화하며 부동한 급별 정부의 사무 관할권과 기능에 따라 계층 감소, 대오 통합, 효율 제고 원칙에 따라 집법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조직관리기구와 지방 간의 협력협조 기제를 완비하여 조항에서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은 우리나라 현역에서 특수한 류형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인구가 15만 이하인 현은 389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들은 인구수가 비교적 적고 경제 총량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이 높고 생태계가 방대한 현으로서 농촌진흥, 생태보호 등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며 심층적인 조사 연구와 론증을 토대로 지도 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온당하게 추진하는 데 정책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도체제, 기구직책, 자원배분, 운행기재 등 면에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가 각 측면과 모든 고리에 적극 실시되도록 합니다. 현재 실정과 수요에 맞게 주체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강화해야 할 기구의 기능이 확실하게 강화되고 간소화해야 할 기구가 확실히 간소화되도록 하며 행정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현과 향의 련동 계획을 추진하고 향진 가도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사업용량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기층의 부담 경감과 효율 증대를 위해 확실하게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계약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발구 건설은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1984년 당조항과 공무원에서 대련, 진왕도 등지에 최초로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종 개발구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의 류형이 다양하고 여러 주관 부문과 관련되며 일부 개발구의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속지 행정구역과의 직책관계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관리체계가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0: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려면 개발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구의 구역 배치, 기능 설정, 발전 방향과 수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 산업 발전과 투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의 더 큰 자주적 발전, 자주적 개혁과 자주적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개발구와 속지 정부의 직책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개발구 관리기구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모델과 운영기세를 혁신하며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18차 당대회, 당장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19차 당대회, 당장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20차 당대회는 모두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해 중요한 포트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관련 지역과 부문에서는 사업 단위 계획을 심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단위의 구조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의 기구 설치와 기능 배치를 보완하며 사업 단위와 주관 부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시대 새 장정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이익 추구 기제를 타파하며 사업 단위와 시장 간의 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 체제와 운영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인사, 기구 변제, 재정 지원, 소득 분배 등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 단위의 생기와 활력,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귀향 창업인 리문걸 씨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성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비닐하우스 안에는 푸른 잎새 사이로 하얀 꽃이 피어나고 딸기들이 알알이 연그러간다. 벌들은 분주히 날아다니며 꽃과 열매살을 잇고 따뜻한 하우스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 특별한 풍경을 일궈낸 사람은 바로 귀향 창갑인 리문걸 씨다. 1989년생인 리문걸 씨는 한국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산업 디자인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자체 브랜드를 창설해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 경력도 갖고 있다. 한국과 청도, 항주를 오가며 400일을 넓혀가던 그가 농업 연구 분야로 방향을 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거냐는 만류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설명보다 실천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고 믿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답은 고향으로 돌아와 농업의 새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귀향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었다. 디자인을 배우고 브랜드를 만들며 시장을 읽어온 경험은 농업에서 또 다른 힘으로 작용했다.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좋은 제품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는지, 또 하나의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지를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오늘날 태흥촌에 자리 잡은 딸기 농장은 바로 그런 전환의 결실이다. 태흥촌과 길 하나를 사이 두고 늘어선 세동의 비닐하우스는 겉보기는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이곳에서 자라는 딸기는 단순히 보기 드문 과일이 아니다. 과학기술과 생태 리념 그리고 향촌지능에 대한 한 청년의 구상이 함께 무르익은 결과물이라 더욱 드물게 여겨진다. 리문걸 씨는 하북성의 한 농업과학기술회사의 길림지역 책임자로서 연변에 파견된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가 딸기 재배에 도입한 핵심 기술은 경험에만 기대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밀관리로 그가 보급하는 BP 식물세포인자 기술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영양 흡수를 높여 작물의 면역력과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딸기 농사의 핵심이 수확이 아니라 모종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작물이 어릴 때부터 건강해야 병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안정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하우스 안에는 온습도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 일조량과 양분 공급 등 모든 요소가 세심하게 관리된다. 한 폭의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기보다 일부러 4개만 남겨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그의 철학을 보여준다. 량보다 품질, 감각보다 과학, 경험보다 기술을 앞세우는 이런 재배 방식은 딸기 한알 한알에 더 높은 당도와 더 단단한 식감, 더 안정된 상품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농장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살아있는 생태계에 있다. 하우스 안에는 매동마다 수많은 꿀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농약에 의존하는 농장이라면 벌이 먼저 사라지겠지만 이곳에서는 무공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꿀벌들이 건강하게 수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꽃 사이를 오가는 그 작은 날개짓은 이 농장이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말없이 증명해준다. 리문걸 씨가 말하는 좋은 농사는 단순히 농약을 안 쓰는 농사가 아니라 토양과 물, 공기와 미생물, 작물과 곤충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전체를 살리는 농사이다. 과학기술의 힘은 시설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하우스에 설치된 배관 시설은 물과 액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고표준 시스템으로 세 동의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는다. 이 덕분에 1800평방미터에 달하는 재배 면적에서도 인력을 줄이면서 정확한 물 공급과 영양 관리가 가능해졌다. 물 낭비를 줄이고 노동 효율을 높이며 작물의 건강까지 지키는 셈이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이 농장이 한 사람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확철이 되면 태흥촌 주민들이 하우스 안에서 함께 일손을 보태고 있다. 다락식 재배 방식은 허리를 크게 굽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노동 강도가 낮고 위생적이어서 초민들의 반응도 좋다. 일부 주민들은 단순히 딸기를 따는 데 그치지 않고 온도 관리, 관수 체계 운영, 작물 상태 관찰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을 익혀가고 있다. 사람을 쓰는 농장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농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리문걸 씨는 향촌지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한다. 농민들에게 일자리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관념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다. 이 딸기는 이미 연변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항주와 흥룡강성 농장에서도 재배될 만큼 기술의 표준화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높은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성과 기술이 함께 만든 품질, 그리고 차별화된 맛이 그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문걸 씨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재배 기술을 더 많은 농가와 나누고 딸기 체험과 태흥촌의 자연, 문화 자원을 결합해 향촌 관광의 세길도 열어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남방과일 북방 재배라는 새로운 도전도 준비하고 있다. 그의 구상 속에서 농업은 더는 단순한 생산업이 아니라 과학과 가공, 관광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 산업이다. 딸기밭에 심은 그의 도전은 이제 한 사람의 창업 이야기를 넘어 고향을 바꾸고 향촌을 깨우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태양촌의 하우스 안에서 익어가는 것은 단지 딸기만이 아니다. 과학 농업의 희망이고 향촌 지능의 미래이며 고향과 함께 성장하려는 한 청년의 뜨거운 초심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향 흙 한 조물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일모도궁, 日暮途穷입니다. 날 일, 점을 모, 길 도, 다할 궁으로 구성된 일모도궁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다라는 뜻으로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몰락의 일로를 걷다, 궁지에 몰리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춘추시대 조평왕은 어리석고 파렴치했습니다. 그의 궁에는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았지만 조평왕은 며느리를 왕비로 삶았습니다. 재상 오도는 왕의 폐륜적인 행위가 여러 제후국의 비웃음을 살까 우려해 조평왕에게 여러 번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미색에 빠진 조평왕은 오히려 오도를 죽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조평왕은 오도를 죽인 것도 모자라 오도의 두 아들인 오상과 오원을 도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을 죽여서 후한을 없애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조서를 받아든 오원은 조평왕의 음모를 간파했고 형 오상에게 도성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절대 도성에 가지 말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오상은 고지식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라 필히 죽게 됨을 알면서도 왕명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오상은 조평왕의 요구에 따라 도성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평왕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전국에 오원을 잡아들이라는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오원은 한밤중에 오나라를 탈출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망간 끝에 15일 만에 소관에 도착했습니다. 조평왕도 오원이 탈출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관문에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소관에도 많은 군사들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 오원은 친구인 부공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원의 처지를 가엽게 여긴 부공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원을 숨겨주고 오원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서면서 부공은 소관은 오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검문이 심할 것이네. 자네는 집에서 내 소식을 기다리게 하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공이 집에 돌아와 보니 그동안 오원의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부공은 계책이 떠올라 오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머리칼과 수염이 하얗게 새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아볼 수 없을 것이네. 자네 지금 모습이 내 친구인 황보납하고 비슷하네. 그러니 그 친구와 옷을 바꿔 입고 탈출하면 될 것 같네. 부공의 계략대로 오원은 소관을 무사히 빠져나가 천신만고 끝에 오나라에 당도했습니다. 오왕 함련은 오원의 무예가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지라 즉시 상장군이라는 종책을 맡겼습니다. 오원은 10년 동안 오나라를 위해서 군마를 훈련시켰고 군사들에게 진법을 가르쳤습니다. 오원은 대군을 인솔해 초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총 5번의 진격 끝에 초나라 군대는 완패했고 오원은 초나라의 도성까지 함락했습니다. 이때 조평왕은 이미 죽었지만 오원은 마음속의 화를 누를 길이 없어 조평왕의 무덤을 파고 그의 시신을 황야에 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자 철채찍으로 조평왕의 시신을 300대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안 심포서가 오원의 행위가 지나치다고 말하자 오원은 나는 갈 길을 재촉하는 나그네와 같다. 날은 이미 저물고 길은 막혔으니 일모도궁 나의 이 기괴한 행동을 리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모도궁 日暮途穷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막다른 길에 들어서다라는 뜻으로 궁지에 몰림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배려는 다시 충분히 차오를 때 베풀라. 한 대학원생이 함께 실습 나와 있는 후배가 선배는 당연히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배려해줘도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섭섭했습니다. 그 후배는 이를 대하는 태도도 성의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정말같이 생활하기 힘든 후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과만 생활할 수 있다면 인생이 편할 텐데 살다 보면 선배든 동기든 후배든 마음에 잘 안 맞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 듯합니다. 대학원생은 심리 이사로부터 나의 대학원 생활이 왜 이렇게 꼬였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인생이 다 그렇지 하면서 한 번씩 웃어주는 여유를 가지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행복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데 하물며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운이 없거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원래 다 이런 것이다 하고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더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힘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배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모릅니다. 네, 앞서 말한 후배 역시 선배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반면 관계를 중시해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도 그만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부족했나 싶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네, 마음의 에너지 방전은 분노와 우울로 바뀝니다. 네, 이럴 땐 잠시 배려의 에너지 펌프를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차오르면 조금씩만 퍼주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면 기본적인 에너지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일방통행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따뜻한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배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내 고향 강강 술래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음악교육과 남희철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선생님, 그 조선족 음악은 그 어떤 발전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2: 건국, 그러니까 세종국이 성립되기 이전,
1: 예,
2: 이전을 이제 한 게 큰 단계로 나눌 수 있죠.
1: 예.
2: 그때면 우리가 이제 중국 조선족이 고국으로부터 익혀온 음악을 이제 불렀고 연주했고 했어요. 그러니까 민요라든지 무슨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작 음악이 시작이 됐죠. 이것이 이제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이제 크게 민족 음악 언어에 입각한 창작 음악이 있고, 다음 하나는 이제 서양 음악 어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작품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항일과 해방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 시대의 주제와 맞게끔 흉내 음악이 정말 고도로 발전된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개방이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1: 아, 예.
2: 이거는 뭐냐면 이때가 들어서면 평범한 사람들을 노래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음악에 담고, 평범한 사람들의 감정을 음악에 담는 그런 것이 이제 뭐 극세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이제 조선율 음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창작이 되거든요.
1: 예.
2: 그런데 정관은 뭐가 다르냐? 어느 개인에 대한 숭배 또는 노래가 거의 없고, 당에 대한 가성, 노래, 이게 이제 정말에서 주선율 음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음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향도 보통의 고향이 아니다. 개방의 뭐 어떤 그걸 거기에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고향. 정말 이게 이제 조선율 음악이죠.
1: 예.
2: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과 같은 노래가 있을 수 있어요. 봄이 왔다고. 제비도.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평민 백성의

0: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는 뭐 다른 정치적인 내용 뭐 아무것도 없어요. 혼수하게 이내 그 심정이죠. 그와 같은 그 생활 처지. 그러니까 이 시 세 번째 단계에 와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그 백성들의 삶을 노래한 그런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일상적으로 음악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네 선생님이 보기에는 네,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만약 악기 하나라도 장악한 분들이 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선생님께서는 직접 관찰해 보셨습니까?
0: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연구한 영역은 아닌데 지금의 이제 지금의 그 영역에 연구 영역에서 보면 음악 치료 뭐 학까지는 안 붙여도 음악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음악 치료. 음악 치료는 뭐냐? 음악을 듣고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음악의 이 많은 음악 가운데 정선을 해서 첫 곡부터 쭉 들려주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 시도는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다. 그리고 악기를 말씀하셨는데 악기를 안 하셔도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또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건강에 좋다. 그러면 악기를 하면 역시 건강에 좋죠. 치료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의 영역은 아니지만
1: 네, 선생님, 조선 음악 분야의 전문가로서 향후 조선족 음악 창작과 연구 전승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있으십니까?
0: 제대로 말해서 작곡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추어지. 그런데 가끔씩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네 어떤 모임일 때 한도리를 써달라고 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노래 하나를 쓴 거는 후반전. 우리는 이제 반전은 마쳤단 말이에요. 후반전이에요. 그럼 후반전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했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그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뭐 작품을 쓴다는 생각은 없고 닥치는 대로 거의 표현할 뿐이죠.
2: 네, 끝곡으로 남희철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 그리움을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이어지는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선 요즘 초여름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 날에 고래의 나무들은 더욱 짙은 초록색을 띠고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네, 어느새 봄은 멀어지고 여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 하루 속에서도 계절은 묵묵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갑니다. 뜨거워진 공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온기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는 먼저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제44편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성 장정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시력장애인 오토바이 수리공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호남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과학기술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청석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의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지능 전략을 실시하고 현대화 건설에 대한 인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략적 이의를 천명했으며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의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리해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교육은 기초이고 과학기술은 관건이며 인재는 근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5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난관을 돌파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보급 수준은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하여 같은 시기에 세계 중상등 소득국가 반열에 안정화되었습니다.

정적으로 오르게 됐으며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해마다 전문 기술인재 예비 역량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직업학교와 대학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했으며 연인원으로 1억 명이 넘는 종업자들이 평생 교육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 사회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연구개발 인원 총수는 세계 제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을 부단히 강화하고 관건 핵심 기술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 우리나라는 혁신형 국가 대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은 예정대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탁월한 기여를 했으며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휘황한 역사로 이미 기록됐습니다. 향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새 장정의 길에서도 반드시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사업의 기초적, 전략적 버팀목 역할을 계속 발휘시켜야 합니다.

0: 계획을 깊이 있게 실시했습니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 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상응하게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대하여 전략적 포치를 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건설하는 것을 2035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발전의 총체적 목표에 포함시키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대한 전략적 지침에 따라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건설 그리고 그 밖의 강국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을 위해 보다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의 선차적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의 상호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실력과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을 개척하는 데서 여러 방면의 우세와 조건을 지니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에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까지 얽혀 있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진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발전의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며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우위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전 국면을 입각해 교육의 선차적인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는 중대한 전략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적으로 볼 때 교육의 선차적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인력자원 개발의 기반을 심층적으로 다지는 데 있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독립자주적으로 개척하고 혁신하는 데 있으며 인재의 선도 추진 역할을 견지함에 있어 중점은 발전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 데 있습니다. 3자는 중점을 달리하면서 서로 융합하는 관계이므로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추진하여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역량을 더욱 많이 결집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대한 인재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식혁신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조필창이 불러드립니다. 제일 아름다운 순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고성시리즈 중 61번째는 아름다운 산의 도시 장종입니다. 뉴질랜드 작가 리위 엘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의 도시는 호남의 봉항과 복건의 장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유한 돌길과 성문, 아늑한 골목, 백년 역사의 로포, 열정적이고 순박한 객가인들이 어우러져 정강기슭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장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두루 돌아본 뒤에도 여전히 장정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주라고도 불리는 장정은 정강 상류의 산중에 위치했으며 세 갈래 시냇물이 한 갈래 강을 이루고 천 개의 산이 한 도시를 둘러섰다고 전해집니다. 복근성 서부 산중에 자리한 장정은 복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고성입니다. 고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정강은 바람이 흩날리는 흰 비단띠처럼 산의 도시에 아름다운 운치를 더해줍니다. 바다를 향해 산중을 힘차게 흐르던 정강은 장종에 이르러 거대한 바위산을 만나게 됩니다. 강물은 바위산 아래 동굴을 지나며 동굴 룡의 형상을 이루는데 이곳이 지명이 바로 룡문입니다. 정강은 룡문을 지나며 동굴 앞에 푸른 물결 넘실대는 큰 련못을 만들었습니다. 련못 주변에는 푸른 대나무와 다양한 형태의 바위산이 오르죠. 정강과 장정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와룡산이 고성 안에 우뚝 솟아있고 강물을 따라 촉조된 성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동서 양쪽 성벽의 끝은 와룡산 동성리까지 이어져 산의 절반이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성 안에 산이 있고 산이 성을 품은 독특한 도시 풍경을 자랑합니다. 당나라 때 촉조된 성벽은 오늘날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조초문과 오통문, 해결문 등 다섯 개의 성문도 여전히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성 성벽이 오르면 그림 같은 정강 고성이 한눈에 펼쳐져 마음까지 탁 트이는 듯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성벽에 걸린 초롱불이 정강 물길에 비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성 안으로 들어서면 잘 보존된 상업거리가 성벽을 따라 이어지고 거리 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거리 양옆에 늘어선 목조 건물들은 앞쪽은 상점, 뒤쪽은 저택으로 이루어진 전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옛 고성의 보나함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정 곳곳에는 사원과 옛 무덤, 옛 성문, 옛 거리, 옛 건물, 옛 비서, 옛 역참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장정 고성 서문 부근에 위치한 사왕궁과 사왕상은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신석기 시대 유족과 상나라, 진나라, 한나라 유족도 발견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종에는 1200여 년 역사의 옛 성벽과 웅장한 성루, 고대 정조의 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문묘, 독특한 품격의 당나라 사원과 명나라 거리 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3500여 년 전 상나라 시대의 석기와 채색 도자기, 청동기와 자기 등 귀중한 문품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도심의 개원 사이는 당나라 때 조성된 팔괘 룡촌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깊이는 16m에 달하며 오는 넓고 아래는 좁은 팔괘 형태로 되어 있어 마치 돌탑을 거꾸로 땅속에 묻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송나라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우물 학부 음탑은 벽돌을 둥글게 쌓아 만들었으며 길이는 13.5m에 달합니다.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형태의 우물로 이오피는 정주에서 도 많은 인재가 나오기를 기원하며 우물을 팠다는 내용의 비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장종 고송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명소로는 천우궁을 꼽습니다. 고송 조천문밖 넓은 면목 가운데 세워진 천후궁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송나라 때 세워진 천후궁에는 마조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귀퉁이가 들린 지붕과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기둥과 난간은 고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횡강동 정상에 올라 천후궁을 바라보면 웅장한 고 건물들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천후궁은 료못에 떠있는 두꺼비를 닮았다고 하여 한마부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로부터 교육이 발달한 장정에는 소원이 많았고 인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과거 시험에 급제한 진사가 70여 명에 달했으며 향시에 합격한 고인은 260여 명,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곰시은 528명에 이르렀습니다. 당나라 재상이자 시인인 장구룡과 송나라 시인 류교, 명나라 관리 마순, 청나라 관리 기효람 등 수많은 인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장정의 아름다운 산천과 풍물을 보고 시를 남기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장정의 깊은 문화적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장정은 복권에서 객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객가인들은 이곳에 정주라는 옛 도시를 세우고 독특한 객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오늘날 정주성에 위치한 객가 박물관과 객가 모친원에서는 중원 지역에서 남하해 정주에 정착한 객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며 고송과 객가인들의 깊은 인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정이 첫눈에 반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천천히 음미할 수도 놀란 매력을 소물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장정의 고유한 골목을 거닐고 오래된 성벽을 오르만지며 장정 고송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와 실명장애를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와 전통자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0: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31살이 되기 전까지 리 희주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15년째 술이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린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있습니다. 하남성 남양시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도로가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 마당이 바로 리희주의 수리점입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으면 이웃들은 늘 그렇듯 그의 곁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손으로 만져보기도 해도 차를 고친다고 감탄했습니다. 리희주의 집 대문에는 전동차 수리라고 적은 붉은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마당 안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 남짓한 작업대가 놓여져 있고 그 위에는 그가 늘 사용하는 각종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렌치, 전동 드릴, 소켓과 작은 부속품들이 크기별로 정리함과 공구함이 나누어져 담겨 있고 그는 팔만 뻗으면 원하는 도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6살 이전까지만 해도 리희주의 세상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다채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들과 함께 푸르게 넘설거리는 밀밭에 가보았고 황금빛 옥수수를 따보기도 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찐빵 반쪽을 쥐고 오른손에는 빨간 도마도를 들고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3살 때 앓은 고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열이 계속 내려가지 않아 링글을 맞고 겨우 열을 내리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 발바닥을 페니로 긁어보더니 큰일 났다며 소아마비라고 했답니다.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뒤 몇 년 동안 넘어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8살 되던 해 그의 시력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채꽃이 피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눈앞에서 파란 나핀 같은 것이 계속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었죠. 손으로 휘저어도 마치 파란 천이 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망막방리였습니다. 그는 책 글씨를 볼 수 없게 됐고 더는 학교 수업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만 겨우 보이면 비틀거리면서라도 학교 갔고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16살이 되던 해에는 학교 가는 길조차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도 힘든데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이 짐덩이처럼 느껴졌지요. 어둠 속에 갇힌 나날 동안 그는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며 낮과 밤이 모두 같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6살 소년은 어머니가 눈이 붓도록 울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아버지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라디오 한 대를 사왔습니다. 그는 조항이민 방송에 장애인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많은 장애인들의 운명에 굴하지 않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프로그램 속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을 빛내라. 그 말을 듣고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고 라디오를 들으며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밭에 나가 땅콩을 캐고 옥수수를 땄으며 농한기에는 마당에 앉아 농기구를 어떻게 고칠지 공부했습니다. 29살 되던 해 그는 집을 떠나 안마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형수가 농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조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 앞에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 남긴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는데 밖에 나가 안마를 배우지 못하더라도 수리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구조와 배선, 라사 하나하나까지 모두 머릿속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차를 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자꾸나. 2011년 정월 초아르는 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상점문 앞에 오래 서 있었고 363원으로 첫 번째 부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손님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고치지 못하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아버지는 나무판에 붓글씨로 오토바이 수리라고 써서 문 앞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수리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닷새 뒤 같은 마을의 한 노인이 첫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나머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두 바퀴 오토바이만 연구했는데 손님은 세 발 오토바이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는 긴장 속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살폈고 마침내 기화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단히 청소를 해주자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심정은 단순한 감격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요. 정말 성공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받은 수리비는 단돈 5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도 몇 초 지나지 않아 다시 꺼내 만져보고 조심스럽게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곤 했습니다. 첫 수입은 마치 온 마당 가득 기쁨이 넘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손님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복잡한 전선을 구분해야 할 때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컨트롤러를 분해하면서 어머니께 이 선이 무슨 색인지 물어봅니다. 빨간색이라고 하면 테이프를 감고 검은색이면 끈으로 묶고 초록색이면 철사를 묶어 표시했습니다. 전기 회로를 점검하는 일은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둔해지자 그런 효로 전류를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배터리는 12V인데 효로 대보면 소금을 핥은 것처럼 짠 느낌이 납니다. 짠맛이 없으면 전기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은 음성 안내가 되는 테스터기가 생겨서 효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곤란도 늘어났습니다. 바퀴 철퇴에 발을 맞아 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 타이어를 분리하다 넘어져 손이 공구에 베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건 차를 못 고칠 때였습니다. 공구가 맞지 않아 분해하지 못하면 손님께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해야 했는데 그럴 때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18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모르는 기술을 연구했고 경험 많은 수리공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수리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공구를 추천하거나 수리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수리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다시 수리했습니다. 이제는 오토바이와 3륜차, 전동자전거는 물론 대형 농기계까지도 자신 있게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에 예남 평원에서는 푸르스름한 밀밭이 바람 따라 물결치고 멀리 요체꽃은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꽃향기와 밀향기가 천천히 펴져오는 가운데 그는 이를 멈추고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 고개 벌리고 한번 맛보세요.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루 일을 마친 뒤 그는 손을 씻고 마당에 앉아 호로사를 불거나 기타를 안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던 시절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한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 이야기는 영화 대본처럼 굴곡이 많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을 짚고 빛을 만나다 이 같은 제목으로 리희주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호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은 1953년에 설립된 이후 수십만 점이 넘는 유물을 보관해온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 박물관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전국시대 초나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호북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소장품들이 풍부해 초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불리기도 했죠. 현대식 건물 세 동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문물을 시대별,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물관을 대표하는 보물은 바로 1978년 수주에서 발굴된 중후울묘의 유물입니다. 이 무덤은 2400여 년 전 전국시대 초기 초나라 제후였던 중후울의 무덤으로 밝혀졌는데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이 바로 편종입니다. 편종은 65개의 청동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대 악기 세트입니다. 각 종은 두 가지 음을 낼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제작돼 현대 서양 악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음계를 구현합니다. 2000년 전 지름계와 화음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음악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에서는 이 편종을 직접 전시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복원 악기를 활용한 연주회를 열어 관람객들이 고대 음악의 울림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묵은 청동이 내는 장엄한 울림, 수천 년 시간을 건너 오늘 우리 귀에 닿을 때 청취자 여러분도 상상만으로도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후울 묘에서는 편종뿐만 아니라 옥기, 질기, 금속 공예품들이 다량하게 출토됐습니다. 그 정교한 문양과 뛰어난 보존 상태는 초나라 장인들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중요합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이들 유물이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어 당시 귀족들의 생활과 의례, 음악과 예술 세계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은 또한 초나라 문화관을 별도로 마련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미학을 소개합니다. 신화 속 인물과 신령을 그린 화려한 청동기, 옥장식품, 그리고 고대 시가와 악보의 흔적까지 초나라의 낭만적이고도 웅장한 정신세계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전, 해외 교류 전시도 활발히 열리며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적 가치가 또한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북성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운맛의 아가씨.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진명 가수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과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독창적인 해석으로 시대의 정서를 노래했던 진명 가수는 발라드와 팝을 넘나들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진명은 1990년대 초반 데뷔와 동시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있었고 흔히 중국 가요계의 서정적 목소리라 불렸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라디오와 TV에 많이 출연했고 그녀는 그 시절을 상징하는 뇨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은 원래 지방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나 발표되자마자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귀향의 노래로 불렸습니다. 가사에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떠돌던 청춘이 결국 돌아갈 곳을 찾았을 때 느끼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90년대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즐거운 고향은 그 시대 배경과 맞물리며 고향에 대한 향수와 따뜻한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라디오와 TV 예능 그리고 옴력설 문예야회 무대에서 끊임없이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아래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명 가수의 대표곡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네 이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전성기 시절 진명이 음악적 성숙감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제목 그대로 외로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결핍이 아니라 성찰과 내면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의미였죠. 네 곡은 발라드 형식의 서정적 멜로디에 진명의 섬시한 감정 표현이 어우러져 한 여성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진명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그 외로움을 아름다움으로 바꿔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자기 안의 외로움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진명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진명 가수의 소개와 함께 그의 대표곡 즐거운 고향과 외로움은 나를 이토록 아름답게 하네 이 두 곡의 창작 비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문학 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中央人民广播电台》民族广播，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2: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权威教材《论党的自我革命》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在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大会上的讲话。 2021年7月1日，同志们、朋友们，今天在中国共产党历史上，在中华民族历史上，都是一个十分重大而庄严的日子。我们在这里隆重集会，同全党全国各族人民一道，庆祝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 回顾中国共产党百年奋斗的光辉历程，展望中华民族伟大复兴的光明前景。首先，我代表党中央向全体中国共产党员致以节日的热烈祝贺。在这里，我代表党和人民庄严宣告：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 我们实现了第一个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这是中华民族的伟大光荣，这是中国人民的伟大光荣。 这是中国共产党的伟大光荣，同志们、朋友们，中华民族是世界。

0: 예 백색을 짱난다 이르보로
1: 이루지 하라바 노러니 타이스가 남글라 아일 하치 두렁치 바이르테치 담을사 알드르테 훈니에다 하 우를 후

0: 하가니 진내 찐타의 느근들러 느와다 허르제 허일도가 허르제 꽈르도가 찐타기 우처문들 다승거제 저우정왕 로긴 전두르 덥시제 어우림바이 해놈노 벌불 하신 등 이시 등이 끌도알로 놀것 천 가르 마이가르 벌벌 잘르 우처문들 보나 원디 버거드진 어싱 가라란 시르 도삭 비측 과르도가르 진 회기 공금은 우처문들어 홀어지했라 저우증왕 전이 저보와 터르 이스 원디 이진에 자르가 얼른 치르고 와라 얼른 자르듯 은셔 은 어뜨르 벌벌 바수 착 비시 어다 벌벌 저우증왕 시르 이진 착 털슨 와치라 천 가른 거지나 그 버그 치르기 어롤와 자르듯이기 어롤스네 들어가 저우증왕 우처문의 인들이 의식지 버릇도가 진배원 비시기 터슨 그 사르배가 니들 그누터 느그 나른 땅 그룹 그늘은 주수관 주수상난 화익치르기 벌벌 느근 살라 불트가 대슴슈 딸 집사군 저우증왕 익사나 진배발라디 피치기기 타선 그 지런 가른 그지 마치지 했던 두루분 달라스 짓 스려 업준들은 달가쇼 원디에 지내 자릴라 문어들 문자 저우증왕은 지르긴 암 료룽 그만 돋 료룽 치성사 치발발 그릇은 세다 지륵쯤 보러 이순식은 질 돌제 그제 아무 의식 그만 참에 흔들린 여거라 흔들린 면치노 왕인 얼뜬 잘라봐 치니바이 미니 둘이 뒤두지 마제 수향수기 발발 허투 따라서 흐르거지 허른 늑 알랏 헤브네 애초건치 오브림 보여는 스르테 과탈 웃을 알랏 아 따죽슨 아르가치 엽스코에 금만 산나가라 알랏 두르분들에 내가 찌르 유일슨 허르그먼치 어서 못구이 어느들 은착치 보긋 지르기신 발발 샤프틀 잡나 이슨시긴지르 저우증왕인지르 늑마수고 와이 셰르망느기 드르 하유그너란 저우증왕이 애틀틀란 아얏 하르끄르트르 호자자 헤를리슈
1: Эрхэм хүндэтэй сонсогчдо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ө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тө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амт. Хянагч Отхон.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ж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